0: 나를 인도했으면 주율 이 사람한테는 나이나 다정.
1: 나를 따오지 마는 의사 주
2: North Sierra Mongolia 901, good afternoon. Thank you for the call of 150. Good afternoon.
0: Good afternoon. Good afternoon. Good afternoon. Good afternoon. Good afternoon. Good afternoon. Good afternoon. Good afternoon. Good afternoon. Good
2: afternoon. Good afternoon. Good afternoon. Good afternoon.
0: 4번 리바드 카르바이어 스완프 에코 아라이벌 아래 익스펙트 아이레스 람웨이 34 레프트 아프로치
2: 스완프 에코 34 레프트 에코 901 땡큐
0: 마린 디 72 레디오 스피드 250 노
1: 250 마린 디
0: 17 20.42 벤탄 룩스링 230
3: 룩스 230 1.42
0: Japan 551, left heading 250.
1: Left heading 250, Japan
0: 551. Aramangure 901, Lake Korea Direct Vixen, maintain for order 150.
2: Direct Vixen, maintain for order 150, Aramangure 901.
0: Bokina 604, Lake Korea Direct Venus, descender, maintain for order 150.
1: Direct Venus, descend level 150, border 604.
0: Marindo 872, reduce speed of 230 now.
1: 230, Marindo 872.
0: Japan 55, revise maintain 9,000.
1: Maintain 9,000, Japan 55.